0: She's a guan ya.
1: Okay, let's go.
0: Oh, hey, let's go.
2: 강 고양이 씨.
3: 고양이 강.
2: 무슨 소리죠, 강 고양이 씨.
0: 미안. 미안.
1: 아, 이거 하나
0: 잘 걸리는 거야.